지마라의 소리가 농사네 다리네 초롱장 땅와이 땅땅땅랑 아이 자당마 살려도 농부정 아시마 하노 농부장 아이 하니가 살아오래